0: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와 본인 스스로 또 가족이 변한 귀한 간증들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연속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간증자가 나온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포항 성산교회에서 우리 김세현 목사님 모셔서 사실 지난주 한 주 모시고 방송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두 편이 됐습니다. 네, 김세현 목사님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두 주 연속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 앞서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게 됐는지 또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이 목회를 적용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알기 위해서 보는 책이 아니다.
1: 네.
0: 이거를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죠.
1: 예.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많은 교파와 교단 또 교단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들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 한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지는가?
0: 네.
1: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0: 아, 그렇죠.
1: 네. 성경을 이해하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해를 합니다.
0: 네.
1: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해의 틀을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서로 나뉘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 일치된 이해와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해하는 것 말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는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많이 읽으면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0: 아하. 일단은 성경을 많이 소리내서 읽어나가다 보면
1: 네.
0: 이전에 모르던 게 깨달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말씀이시군요.
1: 예.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네.
1: 우리는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지식과 경험과 자기 가치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성경을 나에게 맞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도 이해하고 생활도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그러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0: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꼼꼼한 분들
1: 네네.
0: 분석적인 분들이 이러거든요.
1: 네.
0: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볼 수가 없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거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배경은 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한 상태에 성경을 읽어야 의미가 있지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특히 이제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 막 읽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1: 내가 그 구절을 읽고 이해한 것은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이해가 오해일 수도 있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이해를 해도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0: 네.
1: 그런데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면 어느 순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뼈대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0: 아, 전체적인 구조가 들어온다고요?
1: 예, 예. 이 전체적인 구조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작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 편협된 이해들이 감각적으로 아니다.

0: 혹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 속에 부어져서
1: 네.
0: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1: 네.
0: 그 다음에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처음에는 뼈대 흐름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얻게 되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이게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할 때에 뼈들이 들어맞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1: 네.
0: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나중에는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 되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1: 야,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 오늘도 고급반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성경을 반복해서 소리나서 계속 읽어나갈 때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군요.
0: 네. 저 자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혹은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하는 세미나를 몇 번 참석했습니다.
1: 네.
0: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1: 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처음 읽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 번 반복해서 네네. 읽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어린이들이나요 네네. 또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용어들이 좀 쉽진 않단 말이에요.
0: 네네.
1: 일단은 정말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뭔지 모르겠는 말들을 이렇게 읽어나가야 되는가 네네. 하는 회의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0: 일단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1: 네.
0: 편집된
1: 쉬운 성경을 받아 좋다.
0: 예예. 그러나 중고등학생 이상쯤 되면 그냥 개역 개정 성경으로 성경을 읽 때
1: 네.
0: 성경을 너무 빨리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아, 또박또박.
0: 예.
1: 네.
0: 천천히 읽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돼도
0: 네.
1: 사실 뭐 민수기, 레위기, 또 출애굽기, 성막 이런 거 뭐 청색, 자색, 홍색실이 자꾸 반복해 나온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럼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내라.
0: 예. 또박또박 천천히.
1: 네.
0: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1: 아하.
0: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해하지 않아도 재미있습니다.
1: 아, 이해가 안 돼도 재밌어지는 순간이
0: 예.
1: 오나요?
0: 예.
1: 아, 너무 신비한 영역인데 어느 정도 읽어야 이해가 안 돼도 재밌는 순간이 올까요, 목사님?
0: 어느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1: 네.
0: 어떤 분은 불과 며칠 안 되어서도 그런 걸 체험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천천히 끊어 읽기를 잘 하면서
1: 네.
0: 끊어 읽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1: 아, 끊어 읽기는 뭡니까? 의미 단락별로?
0: 예, 예. 문장 의미 단락별로 끊어 읽기를 잘하면서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글 읽기에서 요즘 배우는 것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또박또박 천천히 끊어 읽기를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해를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 특히 목표 지향적인 분들은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0: 네.
1: 이게 체크해놔.

0: 가는 재미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면 속도가 안 날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도 그렇게 해요?
1: 예. 일단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 삶에 큰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 횟수를 체크하는 것도
0: 네.
1: 마음속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근데 결국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천천히 읽어도 많이 읽게 됩니다.
0: 아, 정말 구수의 말씀이십니다. 오랜 시간 많이 읽어나가다 보면 또박또박 많이 읽게 된다, 결국은.
1: 네.
0: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구조가 파괴된다.
1: 네.
0: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1: 네네.
0: 그럼 뭐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잠깐 언급하다 지금 마무리가 돼서 자세히 설명을 못 했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사실 뭐 뇌과학적으로든 네. 영적으로든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1: 네네.
0: 조금 보완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 일단 그 전에. 어린이들일수록 소리내서 읽으면 오히려 더 잘 읽게 됩니다.
0: 아, 해보니까 애들일수록?
1: 네네.
0: 네.
1: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중고등부 청년들이 주일날 오후에 함께 모여서 한 시간가량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0: 애들이요?
1: 예.
0: 그 본문은 어떡합니까?
1: 자기네들이 정해서 읽습니다.
0: 각자 읽는 겁니까? 아니면 한 본문을 같이 읽는 겁니까?
1: 한 본문을 같이 읽죠.
0: 예를 한 시간 동안요?
1: 예. 오늘 로마서, 그럼 로마서 다 읽어버리고.
0: 힘들어 하지 않나요?
1: 즐거워합니다.
0: 아, 이제 가서 봐야겠는데요? 주일 오후에 중고등학부 학생들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 성경을 한 시간씩 소리내서 읽는다고요?
1: 네.
0: 그 얼핏 보면 옛날 서당에서 이렇게 하늘천 따지 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뭐 그런 모양이 연출이 되겠네요?
1: 네.
0: 애들 막 흔들면서 읽어요?
1: 흔들지는 않지만 각자 어떤 학생은 앉아서 어떤 학생은 서서 자유롭게 이렇게 뒹굴러서
0: 네.
1: 소리를 내서 읽는데
0: 네.
1: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감동이 됩니다.
0: 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포항 성산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학생들이 한 시간씩 성경을 매주
1: 네, 오후 예배 마치고 따로
0: 그것도 수련회가 아닌데도 매주
1: 네.
0: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애들도 없고요.
1: 네.
0: 이야, 놀랍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오래 지나오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특히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1: 네.
0: 그 성산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나요?
1: 네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0: 네.
1: 일단 생활이나
0: 네.
1: 또 이렇게 학교 성적이나
0: 네.
1: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죠.
0: 아, 목사님 너무 겸손하게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조금씩 많이 좋아집니다.
1: 네네.
0: 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1: 네네.
0: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 일단 그 성경 자체가 소리내서 읽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아, 성경이요?
1: 네네.
0: 네.
1: 우리 한글 성경도 처음 번역되었을 때에 소리내서 읽도록 번역되었고
0: 네.
1: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소리내어서 읽도록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그때 성경은 이제 모세오경이었죠. 낭독했다는
0: 그렇죠.
1: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책이 없었으니까
0: 네.
1: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 듣는 사람들이 복창을 하거나 듣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소리내어서 또박또박 읽을 때에 그 소리의 진동 소리의 울림이 사람들의 어떤 몸, 피부를 향하여 뚫고 들어가서 그 소리의 기운이 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0: 아,
1: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0: 이 부분은 지금 목사님 그 혼자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의 책을 목사님 많이 보시고
1: 네네.
0: 깨달으신 부분이죠.
1: 네네네. 거의 대부분의 영적인 싸움은 소리의 싸움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무당이 구슬할 때 소리

0: 릴립니다. 뭐 쭈물쭈물 하기도 하고.
1: 예. 흔들리기도 하고. 네. 방울 소리.
0: 그러네요.
1: 주문을 여기다 하고. 또, 여러 그 사이비 종교에도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0: 맞아요.
1: 이슬람도 소리를 냅니다.
0: 네.
1: 소리를 내는 이유는 소리를 발할 때에 그 영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그 공간이 영적으로 밝아지고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0: 네.
1: 그래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0: 음흠.
1: 저 자신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어떤 유혹받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0: 아하.
1: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쉽게 이기게 되었고.
0: 네.
1: 그리고 뭐 화를 내야 될 상황이라든가 혹은 짜증이 난다든가 혹은 몸이 약해지고 피곤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강해지고 제가 9시 반 10시에 자서 2시 반 3시에 일어나고
0: 네.
1: 낮에 한 1시간 정도 자는데
0: 네.
1: 굉장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굉장히 몸이 약했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계절마다 감기 걸리는 사람,
0: 네.
1: 예. 그리고 늘 피곤해하는 사람, 그랬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굉장히 건강해졌고 감기 안 걸린 게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0: 그 목사님부터 지금 몸이 좋아지신 거네요.
1: 네네.
0: 지금 과학자들도 소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여러 논문들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1: 네네.
0: 실제로 소리가 영적인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한다.
1: 예.
0: 하물며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겠는가.
1: 네.
0: 아, 그러네요. 소리는 영적인 싸움이군요.
1: 그래서 이걸 뭐 측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검증하는 방법은 본인이 소리 내서 읽어보면 예를 들어 한 달
0: 네.
1: 하루는 아니고요.
0: 네.
1: 한 달 혹은 석 달 정도 꾸준히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라져 있다는
0: 것을. 본인이 먼저 느껴요?
1: 예. 몸이 느낍니다.
0: 저도 많이 피곤함을 타는 편인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는 운동해라. 너 운동이 부족하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데 소리에서 성경 보는 걸 겸해야 되겠군요.
1: 네네. 소리 내서 읽으면서 서서 읽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0: 이렇게 스쿼트 하면서 소리 내서 읽을까요?
1: 운동하면서도 좋지만은 네. 운동을 하면 이제 호흡이
0: 집중이 또 안 되니까.
1: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는 단상을 놓고 네. 거기에 성경을 올려놓고 서서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0: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읽어내시는데 서서 읽으시는군요. 자, 방송가정 여러분, 소리를 해서 성경을 보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정도 내외로 일단 시작하시는 걸 권면을 드리고 시편부터 읽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지나면 본인이 먼저 달라지는 걸 느낀다. 석 달 지나면 확실히 느낀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면서 지금 오늘 2주에 걸쳐서 포항 성산교회 김세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1: 네.
0: 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목사님 앞서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좀 깊이 남는 부분이 그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유혹을 더 잘 끊어버리게 되고
1: 네.
0: 이기게 되고
1: 네.
0: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 안 되던 게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안 되던 게 어느 순간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1: 네네.
0: 아, 그 성산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1: 네네. 일단 제 개인적으로
0: 네.
1: 성경을 계속 읽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제 생활 속에 어떻게 십자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 부딪히는 어떤 것들,
0: 네.
1: 내 안에 있는 정욕이나 자아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0: 아하.
1: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어떤 부분이 강해지면서
0: 네.
1: 말씀대로 사는 것에 방해가 되는 내 자아와 정욕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됩니다.
0: 아하.
1: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영적인 힘이 내 육 안에 있는 죄성의 힘을 허물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0: 네.
1: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유혹받지 않고 이기려고 했던 것들이 매번 넘어졌었는데
0: 네.
1: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가 보니까 내 영이 강해지고 육이 약해지면서 이기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빨리 옵니다.
0: 야, 그 목사님 일평생 목회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1: 네네.
0: 성도들께 적용을 해서 검증이 된 부분이네요.
1: 네네.
0: 사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분일수록 괴로움이 커지거든요.
1: 네.
0: 은혜는 받았는데
1: 네.
0: 말씀대로 예수님 기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1: 네 맞습니다.
0: 또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1: 네.
0: 그냥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흘러가는 분들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었을 텐데
1: 네.
0: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그 단계를 넘어가는 강력한 비밀이었군요.
1: 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하십시오.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느 순간 죄를 자동으로 이기게 됩니다.
0: 아하.
1: 싸우지 않아도 이기게 됩니다.
0: 네.
1: 내가 영적으로 약한데 죄하고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해본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데
0: 네.
1: 그냥 그대로 두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느 순간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0: 이제 목사님 생각하시는 영적인 강함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
1: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다.
0: 야, 이게 돌고 돌아서들 같은 결론에 지금 이르고 있어서 놀랍습니다, 목사님. 네.
1: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기도도 달라지고 기도 목소리도 달라지고
0: 네.
1: 기도할 때 벌써 제 입에서 나오는 입기운이 달라지고
0: 기도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걸 알겠는데
1: 네.
0: 목소리가 달라져요?
1: 예, 네. 똑같은 목소리도 확신이 있는 목소리와 확신이 없는 목소리는 다릅니다.
0: 아하.
1: 똑같은 목소리도 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똑같은 톤이어도 더 강렬하게 나가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포항 성산교회 김서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고수의 특강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저희가 의도하고 그런 분들만 지금 모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최근 성경의 무림고수 몇 개월 동안 연달아 출연하신 분들이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이제는 안 되던 일들이 되고 열리고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진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소름 끼치는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들을 신학생들하고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다고 들었는데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깊이 있게 욕을 나눈 다음에 목회에 적용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1: 예, 일단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0: 네.
1: 목사님들도 힘들어했었습니다.
0: 아하.
1: 그런데 세미나를 참석하신 목사님들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0: 네.
1: 심지어 어떤 분은 한 주에 한 번 읽는 분도
0: 한 주일 독식.
1: 네.
0: 야,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면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1: 그분은 은퇴하신 목사님.
0: 아 은퇴하셨군요. 네.
1: 그리고 담임 목회하시는 분도
0: 네.
1: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성경 읽기 힘들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고 설교가 달라졌다.
0: 아하.
1: 성경을 많이 인용하게 되고

0: 설교 준비가 쉬워졌다.
1: 아,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0: 예, 예.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성경 소리내서 읽기를 시작했다.
1: 야.
0: 코로나 이후로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는데
1: 네.
0: 대신에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성경 소리내어 읽기 1독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1: 야.
0: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1: 전교인이 소리내서 1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시네요.
0: 네네.
1: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뭐 앞서 잠깐 나왔던 그거지만 뭐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거나
0: 네.
1: 아니면 반복되는 중독 증세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1: 뭐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괴로워는 하지만 결단을 하지만 또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아직 많으실 텐데 그런 성도님들 지금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께 권면의 말씀 주시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0: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것,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에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거듭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1: 네.
0: 계속 또 실험하게 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뿌리가 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현상은 생활 속의 문제는 자동으로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게 됩니다.
1: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0: 네.
1: 네.
0: 그래서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1: 아, 같은 결론이네요.
0: 네.
1: 같은 결론이에요. 자,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 이상씩 일단 한 달 정도 열심히 또박또박 읽어나가다 보면
0: 네.
1: 본인 스스로가 변화된 걸 느낀다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해가 안 가도
0: 네.
1: 그래도 읽어나가라. 네. 꾸준히 가라.
0: 네.
1: 네.
0: 또 하나는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1: 네.
0: 소망이 생깁니다.
1: 아멘.
0: 이 확신과 소망이 나 스스로 내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게 합니다.
1: 네.
0: 내 삶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와서
1: 네.
0: 시간이 흐르면 환경이 변화되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1: 아멘, 아멘.
0: 성경은 가급적이면 빨리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여기서 빨리라는 말은 젊었을 때.
1: 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0: 네네.
1: 네.
0: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성경 없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때에 그리고 모든 분들은 지금이 가장 젊었을 때입니다.
1: 그렇죠. 80 권사님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이 제일 젊은 사람이십니다. 네. 네.
0: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성경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자, 우리 김세현 목사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소속 목사님이시고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통합 전국 우리 청년회에서 또 임원들을 중심으로 소리내서 성경 보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 청년 귀한 청년들은 다음에 또 소개를 받아서 이 스튜디오에 오셔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포항성산교회 김서연 목사님이셨고 목사님 두 주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네, 김세현 목사님의 성경의 모르는 고수 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다시 듣기 필요하신 분들 샵9330으로 모르는 고수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갔던 성경의 무림고수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다시 듣기 하고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무림고수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5월 17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청주 신흥교회에서 청주 우리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가 마련한 첫 번째 행사입니다. 아, 청주 극동포럼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김형수 대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초엘리트 삶을 살다가 탈북해서 지금 그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신 우리 김형수 대표를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북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 김형수 대표의 극동포럼은 작년에 대전에서는 한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청주분들 모두들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장합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정말 어디서 보지 못한 북한의 그 지하교회 자료들도 여러분 함께 보시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요. 우리 특별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과 함께 꼭 참여하시면 아이들에게 또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석하실 때는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포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김씨 일가의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됐고 생사를 건 탈북을 성공해서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어머님은 1년 만에 제가 모셔오다가 중국에서 공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갔는데 북한에서 이제 이미 아들은 지금 한국 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어머니가 남순 도주를 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어머님을 6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이제 계속 이제 고문도 하고 하다가 끝내 감옥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시신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언론이 다 다루지 못한 현재 북한 사회 현실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아울러 복음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향한 한국 교회 사역 방향에 대한 고찰. 이번엔 청주입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에서 진행되는 제2회 청주 극동 포럼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에 탈북했으며 현재 북한인권국제NGO 네트워크 진검다리 대표이자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인 김형수 교수를 초청해 진행되며 대전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청주극동포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북한 체제와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전하는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행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여기시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행복지수가 어떠한지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를 살펴보면요,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에는 66.5%였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71%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76.4%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보다 훨씬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도 오히려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어쩌면 점점점 곤고하고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복권을 당첨된 한 뒤에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행복감이 길어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이 3개월 지나자 복권 당첨되기 이전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에 이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당첨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당첨되기 이전에 불행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큰 돈이 주어지고 그 물질 때문에 기뻐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돈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불행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또 출세하면 행복하겠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바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끄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양육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존재,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좋은 엄마, 좋은 아빠지요. 좋은 것 먹이고 비싼 옷 입히면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는 것,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외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토양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토양 위에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이 행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그가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헛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전도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이어서 말씀해 보면 비록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오랜 인생길을 산다고 할지라도 천년, 두 배,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하다는 것이요.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외적인 소유의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 내게 허락된 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게 주어진 것, 내 삶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모세가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권고하고 축복하며 내린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에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행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합니다. 집도 없습니다. 거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난민입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모세가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지금 곤고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기간을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그들을 친히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조건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깨달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옥분이 110년 전에 조선에 와서 사역하던 미네르바 구타벨 선교사님이 만난 아이입니다. 이 옥분이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줄곧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부잣집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부잣집에서 모지고 힘든 고된 일을 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요, 14살 때 심각한 동상에 걸려 거동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두 손과 한쪽 발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구타발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자 이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자신을 도와주고 후원해준 미국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물었어요. 옥분아, 내가 그분들에게 너를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옥분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교사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옥분아, 세상은 너무 넓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네가 제일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자 이 옥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나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하고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조선 땅에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옥분이에게 물었어요. 네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만 옥분이가 손을 꼽아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매질을 당하지 않아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배고프지 않게 매일 밥을 먹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악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계속 살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는데 그렇게 예쁜 트리는 처음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이 옥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옥분이가 고개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사람이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옥보니는요, 두 손이 없습니다. 발 하나가 없습니다. 아주 고난과 아픔의 여정을 걸었던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옥보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손길을 다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볼 때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성공했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죽도록 이루고 모아놓고 수고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끼고 모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끼고 모은 것을 정작 다른 사람이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교포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포가요,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림과 같은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 부부는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신들이 산 집에 멋진 수영장, 정원을 제대로 누려볼 시간도 없습니다. 반면에 그 집을 관리하는 파트타임 가정부, 이분은요, 아침에 출근해서 간단히 청소하고 음악 듣고 차 마시다가 퇴근합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40년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재산이 엄청나고 3천여 명이 넘는 후궁, 600명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그가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숨을 거두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행복했던 날은 겨우 14일에 불과하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것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보며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행복해지려면 남들이 알아주고 부러워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맛있는 과일이 사과가 한 100박스쯤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0박스를 가진 것이 기쁨일까요? 아니면 사과 하나를 빼내서 입에 물고 그 달콤함을 느낄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드립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두를 살 때부터, 원두를 갈 때부터, 물을 끓이기 시작할 때부터 야, 이 커피가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합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향을 느낍니다. 그리고 커피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맛있다.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사도 바울의 권고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사다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정리하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천년 이상 장수할지라도 영혼의 만족함이 없으면 불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전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하다고 말할까요? 내게 있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것을 보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이런 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행복하려면 지나간 어제나 다가올 내일보다도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다른 사람이 하는 거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어제보다도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내 앞에 가족을 주셨죠. 내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주셨죠.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내일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복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지요. 오늘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일상, 내게 주어진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그리고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게만큼 실험도 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운명처럼 달라붙은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비된 것 같은 인생 때문에 절망감이 짓누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고난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빛깔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또 김포 순문교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용 집사라고 합니다. 무역과 관련된 그 회사를 운영 중이고 또 미용 기자재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선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파르마 대표인 박지홍 집사님의 교회 소개로 시작합니다.

0: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김포 순복음교회고 저희 최영길 담임 목사님께서 심어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큰 자랑거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말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배 회복,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6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됐었는데, 정말로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요. 예,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라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1: 박 집사님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2: 그 우연치 않은 기회에 소매 매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그 해외 각국에서 유명한 또 어떤 성분과 효능들이 인정된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해서 또 한국에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샴푸대에다가 마사지 기능을 최초로 넣어서 제조해서 지금은 3년째 한국 전국에다가 유통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 성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1: 박지홍 집사님과 동역자들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비전입니다.
2: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00군데의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그 학교가 주말에는 예배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목표였고, 실제로 저희가 2016년도에 은퇴하신 그 선교사 아버님께서 현장에서 지휘감독 하신 하에 저희가 교회 및 학교로 사용되는 건물을 캄보디아에 지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1: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2: 86년도에 어머니 아버님을 따라서 호주 시드니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됐었고요. 그때 다니던 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 제가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은 3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그 극동방송을 제가 주행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할 업무상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이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저희 교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행 중에, 운전 중에 올림픽들에서 만났던 게 또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박지용 집사님이 극동방송 선교사역에 동역하는 마음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2: 호주에서 초, 중, 고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군 생활을 위해서 잠깐 들어왔었다가 원래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장환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제대 후에 한 2년 반 동안 영어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감사하게도 김장 목사님께서 또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감사했었고, 그리고 잊지 못할 저한테 인생의 은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경험하게 해주신 장본인이시기도 하고요. 언젠간 제가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김장 목사님께서 하시던 사업들, 또 하나님의 사업들에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전부터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회사가 너무 잘 운영되는 그때 잊지 않고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할 따름입니다.
1: 박 집사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 선교 동역자가 되라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0: 멜번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환 목사님과 이남주 사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처음으로 이렇게 음성 편지를 띄우는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그 선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 가치관이 너무나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 너무나도 훌륭한 가치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길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또한 정말로 저희 가족의 큰 감사거리고 또 자랑거리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럽다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생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삶으로 표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 가문,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삶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팩트들을 저희 자손들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향한 박지홍 집사님의 마음에 이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설립 전부터 저희가 항상 기도해왔던 건데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또 저희 회사와 거래하고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00분대 학교를 짓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또 그들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회사로 계속 성장하고 싶은 것이 저희 회사의 소망입니다.
1: 목소리, 오늘은 주식회사 파르마 대표이며 김포 순복음교회 섬기고 계신 박지홍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김씨 일가의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됐고 생사를 건 탈북을 성공해서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어머님은 1년 만에 제가 모셔오다가 중국에서 공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갔는데 북한에서 이제 이미 아들은 지금 한국 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어머니가 남순 도주를 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어머님을 6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이제 계속 이제 고문도 하고 하다가 끝내 감옥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시신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언론이 다 다루지 못한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아울러 복음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향한 한국교회 사역 방향에 대한 고찰, 이번엔 청주입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에서 진행되는 제2회 청주 극동포럼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에 탈북했으며 현재 북한 인권 국제 NGO 네트워크 진검다리 대표이자 사단법인 북방연구의 대표인 김형수 교수를 초청해 진행되며 대전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청주 극동포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북한 체제와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전하는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어록 캘리그라피 전시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956년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목적 아래 세워진 극동방송은 그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오며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결같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역사사진과 그간의 어록들로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극동방송을 통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방송 전파를 통해 맺힌 수많은 열매들과 역사적 순간들을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의 시간 동안 전파 속에 켜켜이 쌓인 어록들을 선별해 극동방송 사역의 핵심 메시지들을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시회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5월 12일 화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대전 유성구 지족동 대전 극동방송 사옥에서 진행되며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의 지난 발자취와 전파 선교사역을 통해 부어진 은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방송 어록 캘리그라피 전시회

0: 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5월 4일부터 12일까지 평일에 진행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신흥교회에서 제2회 청주극동포럼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입니다. 복음 통일과 북한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청주지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26 청주어린이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종이비행기 대회, 탁상시계와 키보드 불빛 키링 만들기, 인생 2컷 등 다양한 만들기와 게임, 체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청주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 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송천동에 위치한 대전 샬롬 감리교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이웃 초청 사랑의 바자회를 엽니다.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샬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여자 66회가 6월 10일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꽃사랑 하기사랑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전시 유성구 노을로 410번 길과 426번 길 일대 전원마을에서 아름다운 꽃정원을 개방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바자회, 벼룩시장과 전통놀이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꽃사랑 하기사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에 위치한 갈릴리교회가 5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5월 9일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16일 부모교육연구소 이명주 대표, 23일 힐링캠퍼스 더 공감 박상미 학장, 30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갈릴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열매가 바로 당신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5월 8일, 네, 5월 8일 어린이날입니다.
0: 어린이날?
1: 아, 어버이날. 죄송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0: 어린이날 힘드셨나봐요.
1: 아, 아닙니다. 1년 중에 딱 한 번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오롯이 주인공이 되는 날. 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네요. 예, 부모님들께서 오롯이 주인공이 되는 날, 어버이날. 집사님께서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마음이 어떠실까요?
0: 아, 일단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짝 삐졌어요.
1: 어, 왜요? 네.
0: 아직까지 애들한테 연락이 없어요.
1: 아, 네. 아직까지 좀 단잠을 자고 있는 걸로
0: 맞아요.
1: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행히 저는 네, 부모님들께서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드시지 않게끔 이른 아침에 다 연락을 좀 드려서
0: 네.
1: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인 한시외전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수욕 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침부대. 다시 한번이요. 수욕 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침부대.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0: 아,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1: 자, 이 말을 풀어보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